하하 어여냐며 어찌하시게 옛마세 양코 포니소 라디오 인사운드 지하미야 마비야 원비야 나 케베우 라디오 나 설비야 라디오 어찌하시게 베리언 영가스야 마사 양코 포와 완치야 농구

같이 살아. 아, 어, 놔라. 네. Come on, come on, come on. I will sing it again. 멋이라. 네, 네. 오, 하트. Sing it! Sing it! Sing it on the way! 아, 놔라. 네. 아망이나 원시라 네네 예 하트 사랑

아야 해네 아야 해네 아파 에세 와싸 해네 그리스도 봉하니 대수 아야 해네 아야 해네 에프사 나 해네 아라나바 그리스도 아바사노 오사와 어야 다자 다자 어여 후투포 후투포 어야 숨겨야 해네